0: 사랑한 디브르치든
1: 사랑한
0: 디브르치든 저거다도 성간 르블루다 지루님도 되듯이
1: 달리 사랑하기 살다 근데 살락다 누가 맨날 안 시키래요 달리 사랑하기 딘지다
2: 从十三岁开始为寺里制作膳食，当了一辈子厨师的格桑望久，此时有些忐忑，担心专注西餐的小儿子无法接受他送去的这些秘方。
1: 当然，我们是，我都是我亲戚的意思的，咱们大，我都带着这个意思。